0: Pro 2 FM, teman terbaik kamu.
1: 96.3
0: Pro 2.
2: Oppa, giyongna? Oppa kitten, irong pyeonggyeong, machimakuro bogo sipdago haejjana. Oppa, uriga wae iroge deuneun goya? Nan oppa eopsi mot sala. Oppa도 잘 알잖아. Oppa 떠나지 마, 응? 나 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 마. 오빠 일어나.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, 자전거야,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야, 들어 그 길이 오빠. 아직도 하는 그럼만. 오빠. 오빠 그럼만. 오빠.
3: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